있습니다. 아우 이제 보여 아무 아우 memories 와 실로컨 아 비오리 이니 봐서 뭐 봐요 와우 secondary school then 아무 university 봐요 올라 오는 타로 마 friend 우리 애들이 여기 이제 저 I go more of new school. Well, I didn't check you to cool old school, I'm a friend. So, get fast and betting that I buy it on the 5G.